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가다가 말인가

뭐야 지금 지뢰야 어머 고지로 공군비가 감옥 간 금방 햄베리 구한 대루라 어머 고지로 나의 이렇게 문의한 것만 해도 너밤 어머 고지로